那个把这后个后个这，才叫那等着我呢，人生哦，真的，才叫那等着我呢，才叫那等着我呢，真的。 사정 그래 뭐 신랑리야 남사정 그래 뭐 정신랑리야 전부 사정

부터 어디다 놓? 이라달래 까이마니 여사님부터 어세마니 잘했다잖아이 토고 어나냐양 무슨 맛이 내게 어양가이 러기숑 난구 자전에 까이마니 여사님한테 여꾸로 고리 나칭 나이 파노

징가 산일레몰라 징가 야기는 까이마그나 탐보배우다 비링토브로 시나치가 자징가 스프로 가린 가탕나 낭나이 똥코 야무니 비디 똥코 바부니 비디 어기딩바리야 중노 공우라토 자투 이란시 이란지 소방야드니 요비디 힝가마 어기딩바리야 중노 Yo me la hemos visto en Urinay, Babu Bolla, Bolita, Bruno, Babu Nota, Morinay, Amor.